사이통만이 칸이 뭐록 졸리한 게 뭐 나이 톡보 칸이 뭐록 고이한 게 뭐 티 뭐 나이 톡보 뭐카오 함석만 똥카한 게 샤야디바 제스파노 나이 톡고 제스파노 고토고 피아 뭐카오 함석만 그리힌 게 제스크 나이 톡파노 시드라노노고 아버니 바기 tal asik naithok o tal no lobui busuk rechap mung o tal no lobui busuk kothoma busuk koklop phiaba je naithok jak ya hangke talo je mari tong mani je kap nang jak tong mani abono no sidra jabo phia kabang kung borok no

0: 당내 캐도 좀 할래요. 캐도 마이크 차이 농저라도 까다로 캐도 차이만 엉었나. 머니 룽구룽이야 하이. 뻥이 되면 하이나. 마이베크 차이 캐도.
1: 숭바, 아, 아니, 양 타이만이 저라도 알베크 차이.
0: 머니 무숙바이.
1: 무숙바이. 무숙바이 약간의 미니멈 파스폴라라이 마스오이니.
0: 오마.
1: 해약라이. 자가 티클레모폰 미야.
0: 아차.
1: 파스폴라 소이냐니 낭구. 파스폴라 소이 강글라이.

0: 아버 좀 아버 뭐 하니 아 소모여 또 약을 까먹는 거야. 어. 어 약을 길래니 약을 먹고 남아노.
1: 몰라요.
0: 네 니제니 또 버럭 동클 거버 클만은 안 아파 약을 길말이야. 해글래 어 아바이 당만 봐. 아니 아바이 기자미자 뭐 클래 이거 약을 길래 많이 버만. 예. 바둑 때 좀 약을 이렇게 바란 버럭이면 그러니까 때 후클이 리아 버만 그냥 캐도 할래가. 캐도 바스폴라 알소이가 글라이 땅나니 에몬 기 폴라살에 마땅은
1: 어
0: 그거 따보 해글이 땅이야 따보 제바베 마이 보로이 에 두 사타고 동클라이 약바이 땅이로 미신록 동 나과 테라로 우타로 그네 지나프로 아이 테르 그루이
1: 약바이 마땅고
0: 약바이 부터는 좀 가브로이 땅이야
1: 어
0: 지가 아서 잡라 컴블레 마이 보클라이 마이 부사복시니 코타 코타로 말바 마이 알이 콜로 따보도 마이 이니 에쿠디나로 바이로 갈리클리 보루 앞으로 좀 알리 부라시 보루 어 앞으로 거클라이 에글레 보르강라 마이 하세랑라이 자브라 페자랑라이 우 마이 키보클라이 호구이루 바이다이루 안다 마이 바와 바이 체크라 바이클라이 바이에이 망치탕
1: 어 몬 부수그노 다니루
0: 에 에글레 부수 시니르 강글라 헤글레 마이토 하미탕 안데 따부나이 야스 따부도 사르 에글레 마이 오시옹리야
1: 캐도 보 살리야 따부가
0: 캐도 살리야 아소모요 또 사르부터 마제니 안레루비야 아니 보여서 아바레 아 사르루비야
1: 만 따부리야고
0: 따부가니 부살루 따울레루 따부가니 부살루 사르바데 캐도 오시옹리야 앙 니제 제 숙제 뭐 야가르만 용하나블레 10 12 버서 하기 가이타가
1: 머니 눈 카도 클라이서 눈 사르비야
0: 앙 사르비야 아니 사르몽글레 아고 바라라고 무스키동 아브로 무수 그노 오바브 그리도는 노고 미스키동 파요 미스키 다우터 파 팔마노 아브로 미스키 팔라노 팔리야 하이니 나마노 미스키 무수고나로 하거 서고르고들 부롱동라 야골나이 능티글레글레요 아 보호 캐터 해글레 미스키 망히르르이 아니 캐터
1: 아차 오저로 담어도 마이로 버스레 뭐 비시요 콘무스 클라이
0: 아 아니 소모야 안지데데 클라이 피마니 좀가 로타살 타고르보 할시콘 아 마이클레 지니 할시콘 그래 둠 라스데 버마노 이 바드라마스 세서부터 아 할지군 버려 과로 많이 많아 해글레 타고르보 로타살 아마 인간글레 아글라 아버님이 요거 이 로키부자니 시강시 말이라만 답숙자라 가라시라 마카 로타살 바이 타고르보 해글레 아버는 베시 박숨 크라이고 아 마이 타이마니 보라오 고방 버솔도 지니 10 12 몬니 베시 옹니야
1: 가니요
0: 가니요 아버는 보레 에자이타 마이페가 뭐 바이잠 에리 파스넘버에리 아트넘버에리 에 아소메르켄투 쿱 마이가 비시몬 포시지몬 자라 버전도 캐도 아니 타이가 에 다콘동 와 자가니 뭐 다콘은 비시몬 어떤 거 캐도 타우 졸아다가 봐 약 버전 야데 봐 아버 포시지몬 또는 동가 아트넘버에리 에그래 이 파스넘버에리 이니네 아버클 포스 보스니 차가다가 하이타글래 아브르토스 하이타글래요
1: 보조라
0: 하이타 에고 보샹마살이 기래요 이모로 에글라보 바트로마서 마라우 할시건 아레 홀로이 홀로이 칼리 하이타 인크라 에 아버케시니 마이보로 숭클레마니 지다 안 카시 지다 농모니 아 인크라 홀로이 에글라 칼리보로 마네 뭐 기타고 아 칼리 하이타신 칼리보로야 칼리 하이타 칼리보로 놓고서 아 보로니 마이클레 돌리보로 칼리보로다
1: 아차
0: 아 신이 하이탄 마이클레 칼리 하이타 홀로이 그래 우고 풀바담 풀 앞이 마이로케 하이타니 아 아보노 중 하이타클레 인크라 아보니 보레 바이자가 다이숑 사이나 에글레 부사투 아버클레 클라이 대신 스탕 파유 마이 딘마스 바이 파유
1: 어
0: 에스니 아버클레 사이 소마스니 니세 파이 양제 마이 샤마니 아마이로니 보여스 난고 어깔 미니멈 파스 마스 소이 마스 난고 에글레 카사라 저콘 아버 파이 카시니 아타이숑 부사투 사이나 이따디 마이 지다 바이 내려 클레 딘마스 바이 파유 포솔 겐도 온 거
1: 어 마이 가방 파유
0: 마이 파유 아버 가방 예 대박래 마이 바라 당나니 나고
1: 또 마이 부펑 바라
0: 마이 부펑 바라

말아 땅나는 낭고 어느 전 클레이 어느 전 뭐노 땅난 낭고 있는 클레이야. 걔도 그방으로 그래 클레이미야다. 걔도 아이 뒤자리간이 빠서니 클레이 내려 그래 어와 뒤로는 클레이 바기마 클레이도 아주 또 하이자 클레이야. 부스키 분 바기 나루기던. 아 보글래 지니 마이케사 마이미 마이로 부스니 이 마이미 그 사악 마이미 거서 마보 마이미 부 마이미 또 아보 그 캐토니 오안 대니 산에 왔러 그라고 캐어 홍니 이 마이미 거서 아마 아보 마이미 내가라 마이미 마이 다이 부분도

0: 야, 순간이 고통마시.
1: 뭐니 버타이니.
0: 버타이 버타이. 뭐나 루비 부사만어. 뭐나 무 형 부사만어. 버타마 부사만어. 아와 버타이 타이만이 순간 수준다니 버타마 부동다.
1: 버타마.
0: 하 비심이 아부나.
1: 야팡.
0: 야팡. 저기 바로 마스 가이잖아요. 또 이 한쪽으로 아부러 그래 바로 마스 만어.
1: 다우 가이 정도인가?
0: 가이 정도. 이거 이 아니 또 많이 거 선보던고. 뭐 버거서 다가 거다롱 나이 아부 부동고. 우비스코스 마드로마사가 살아있네. 아우부동고.
1: 그 정도 땅을 얼마니 꼭 살아있다. 너무 기시하다.